어제 야베 스타바 피처링 오신 까기고기 따라 순우와요. 스로다 아이리 브라이마 비하나 코드 에카라 버지로 포츠폰 마프고노스 바라 버스나 칼라기 5 미니트 바기 라요. 라 AWS Arts and Crafts Session 안터갓 The Decoupage Class 훈어가이 라이코 쳐 수크로바르 18 September 비하나 코드 사디 9 버지 데키 에카라 버지 삼마 Chit-chat Community Center ma. 아주 예세거리 AWS Community Support le BFB Local Handmade and Food Stall Bazaar 아이자나 거대서 수크로바르 25 September 듀소코 2 바지 데키 5 바지 삼마 Chit-chat Community Center ma. 하지만 아미 기타 선곡 순에 그럼마 가리그럼 마제리코 2시로 간다고 보니 언제만 아이석에가 좀 시간이 아이리 바라보스나 갈라기 4 미니트 남기 라요. 라 어버 보니 버스데이서 서빈 라이코 너무나 보니 유니크한 만추레깃 데스파치 마 가리그럼 마 समाचार पछि फेरि पनि उपस्थित हुने नै छौ अहिलेको लागि सुन्दिनुहोस् सबिन राईको नमुना त्यसपछि म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प्रस्तुता फेरि पनि उपस्थित हुने नै छु डामिटा गीत संगीत अनि कुराकानीहरू लिएर